0: 인식 하나 세요.
1: 왜, 왜? 숨어, 왜? 아? 시기 물가 링코들이? 할로 빌로 살사 오반 또 마 클래스메이트, 왜? 사우나?
0: 알기 링.
1: 미나. 이제 왜 시기 니 목탈 어하?
0: 아, 그게 나 방 babayhan na ba? 이사 가니나?
1: 나? 아까 뭐 임팡우탄 온, 왜? 아, 시리사. 아, 또 임팡우탄 온. 이토, 바, 바, 마가 이토. 시기 물가 또 락오 락오.